0: News FM, championing the lives of the Filipino.
1: Wow, 마이크 없어.
2: 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, 랜덤.